0: 다 간조 만주지 점점 셀러도 다 공어 캐신 거 삼산러지 되네지 안고 칼로 라케메바 락자메바 랑코 부세메바 된들 만조스 다 디쇼는 남주조 단저 저생조 단저 맹코르조 단 수말 고초르고야 그 된자 가르치신 거 다다나 송스
1: 디디니 드니까 송절레
0: 송절레 거고 되네 개된 신제 약근 증조 반조지 대 협차부 담 송고 배차에는 야간러지 개바된 만조스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남자 못 봤는데 나서 뒤간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다 토보자모 연대네 실린년가 요르고 사오데 양살린년가 요르고 되네 근간다지는 생그제를 만지스 근간 생그제는 전에 생도서 단 농그 초도서 렌해 중중리서도 참아서 단저 생도서 초초차도 요르고 되네 생가리 차반다제 되네 생도 자촌의 리더로 단 님반리서도 되네 생 개발간 생도 간자다 마 생도 차 차는 마 살달린년가 요르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린년가 요르고 효체세제는 힐링인가 요르고 근데 인생도 개된 신절 야근 전조방 너나 너나 사단 로나 람다지스 너나 두사데 야보지 따고 그랬어 사데 너나 람다스 람도서 간제고 다든선 전쟁 두라리 코에 든 인생 가히 로고 현나 머선이 란춘 준 거고 카 방거가 뭔가 야나 야간저지나 차 잡아라서 뭐 준 란데 강거가 뭔가라서 깨졌더니 여보 요르고 제모 된친 육도 조된샤스 Cemo tuanda jumbo shila manro si tuanda chenpo yu namis. Kasi tuanda chenpo yinji mujun ro gomba tanda yina roba da nyam du songsi. Jodan sha zidu, jodan denba. Tani te kasi roba nda tanda yina yubba la soba to. Da yubba zingho manda yina da yinda chi suncha la soba chi rong songa kocha la soba tanda chi meidu yubba yoga tanda kus.
1: Dai.
0: Che zonre to na chi huji yorgo. Tani te mara yina chi da jagwa la soba guma la soba tanda tubi yina ko chi rong songsa ke kanda lakya zonre kondi songsi. Yahyu zina jobo da nyam du songsi rong jibu manro si. ཁྱི ཕྱད མ སྲོ ཡོད དེ ནས དར ནས དེ མ སྲེ པ གི ཉེ ཉ ཐབ ཟོན དེ ཉེ གང རེ ཉ གོ ཉ བོ དེ ཐ ལ སོ བ དེ ནས མང པོ ཡོད རོ གོ དེ ཉེ ཉ ཐམ རེ ཅི ན ཅི ཚན ཉེ མ ལོ ཚུ བེ ཅི དེ ལོ ས ད གང དེ དེ སང ད ཚན ལ མ ཉེ མ མང པོ རོ གོ དེ ནས ལོ ཆུང བ དེ སོ ཤ ལ ཆམ ཇོ དེ ནས ཅི ད བོ རོ ཏ རྒྱ ལ སོ བ དེ ནས གང ལ ཟུན ཅི ཟོ རོ གོ ཅ ཁང ལ སོ བ དེ ཟུ རོ གོ དེ ནས 나나 내가 좀에 크게 다 좀이 좀은 듣는데 이제 이제 크게 좀 봐 봐도 저건 챘는 줄도 야르도고 챘는 뭐 긴다게 지 받치는 좀에 어디다 생겨 좀 잠땡이 린데데 든르즈 단 챘는 좀은 돌리고 검시 여봐 드르고 든르 이제 야큐르는 챘는 마데는 야르고다 그건 챘모 조지데 니 쿠르 드스르노라 니 쿠르 드스르 니 코그르 옛날에 다 가신 챘니 쿠르게 드스르 딱다 말이송도 그리고 든르 이제 챘어 그러스는 챘니 말로 주베 제대로 신이 몰라 디스 카잡드야 니고 효레 대인즈다 챘는 많이 니모 니간 소마니드는 용지 말고 근데 인사도 쇼가 사마도 무자노네 되는 세모 추즈 예사니 코메나 되네 쇼가 사마 무자노네 니카 추즈 니사지데 카삽소지 되는 예고레스 되는 저지 되는 라바르도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엔 르주 톰트 롬브런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대체 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지 대 쪼체와 두초 안데는 소가 두수들 니고 니 코그레스 Tene mege tenla soba kani kebe na jik rarwa deba. Razi zogu male, chong gizza numu. Chong ra gizza dele na. Tene kashi semdok chamo nyanghe pechanda ta chimsana na mishewa la soba jik tenze nyanghe chamo yududu yorgo. O tenso la nime gona nye kuna yagu yores. Kashi leka kanga chamo yudorgo. Tene lo genba yinba. Tene lugu top la soba yabo me deba. Lungden per deba la soba tenso ina nime gona tisi nye kuna yagu yores. Depa pibake nyimo gongla tene tamo nye nye ge mares. Tene tengsan tsenle ge xie na ta nyimo gongla nye jide yabu yore de nyimo gongla nye jide tusu reng ma jasong hiong gu. Tusu reng ma jasi pa yana chuzo shega la ya ma ge ba. Ya xiu re na gama jongas nyu xius tenze mas nyimo gongla tusu rengbo nye jio mares. Nye jia pewe san na je mas. Tusu rengbo nye san te pekin la soban pe, tse la soban pe, xia jia. Tene nege mongbo je chiong rugo. O nyimo gongla nye jide tenze yonra je zogu xing.
1: Tene gen pirkus wara bi yon na nega xio lan se dekin de dar.
0: Nekab jilandu, nirajiri diyori. Nekab lako, lower dis yungwa ki ta, jik lukin nansor zonru segumarwe, tenso la jik kapde jyotam nari. Chindari sin, becha yana, jikom, jukba, yadang, jiba da, wungi luban, chima jangwa, jindang kuwe shiongne gamba jya zon yori. Di chizor sin, becha yana, zubu, tab dekhi yungwa ki yana, ma to yungru go. To jide, nekab jilandu jiri. Ko nekab to yungru, karu to yungru margu ya. Ta, to du che yugur sin, ma zuma hiru ko samasa aguru ya.

0: え、僕はそれやしょうのこ。あれ。けはろ、てやしょうのは。で、ちょうでかじよまです。やしょうじごです。ちょうどごです。かしえた、じまらそば、あ、た、うん、ロンカラそばのまぎょべよんで、こばまじょうのこ。うん。こじょうじでろんろんめじぞるじんごこ。ずぼじゃんいげめ、めばてまぐば、めてまぐば。やんだねじぞまこじゃんいらんいげ。ずぼくらんこらんめじぞるじんごこ。てんせで、ちょばでかじよまれ、まこばじょうじらそばや。よじごです。 딱뇽조금할래. 칼로데야 까닝 말했어. 칼로 칼로 두수두수 만돌. 되네. 치마 치마데야 까닝 말했어. 치마 조치 메기 치마 존노래. 메기 치마데 까닝 말했어. 메기 치마 돈지다. 가게 섬도 거네. 메기 치마 돈으로고.
1: 오래.
0: 어디도 ngogur zhuxin gu, zan senek ye na ko ngulit tu su la semdok chamo rei son sen la nyama do na pa nguxio si rugu. Nguji na te sen gu dunga da zo tiks pa yeli zo tar na chima maa dunga gyo na teni ko tiks ji liang sa san raji semne la so. Deri, teni tab debo rei ye na pecha na doba raji chamo kuyo na meni chima dunga rugu. Dedu meki chima da maa dunga gyo rugu. Meki chima dunga gyo na teni meki zoma raji gu, teni meki tiks maa njang rugu. Ndo dunga ye na unye luban chima xiangwa, teni ye na zogba pa jo rugu. 좁아대 발로도 쏠어 마 밥지 되면서 좁아 되는데 다른 거 아니네 되네 봐줘 말아서 막 나주다
1: 진짜대 돌로
0: 오 진짜도 쏘
1: 진짜 진짜 예로 맞아도
0: 진짜 진짜 예로 막 그 뜻도 쏘 동요 힘고 대 마돈나 체르스나 가봐도 부 로그인 받은 데 있나 전에 신조 신고 다 간다 눈차 시면서 뜻도 그 내도 쏘 나온 줘서 단데 되네 개마다 강발아 쏘바다 디딘 쨘든데 도그 쨘든데 춘조든데 창주라 쏘바 되네 직견데 짬모 까데는 가서 저기 나서 날리니까요 저 좀보서 요거 저기 나서서 때 대야 다진는 그 주차 그 규모 그 레이스도 좀 먼저서 저기 나서서 나지 니카요 되네 라바드 쨘다 코웨션의 가마자서 저때 코아 가닝 말이스 코아 가닝 말이스는 준치 돈도도 쳐존으스는 냐보도서 두토를 지고르스다 냐보지레 두소지오르고 부모니가 나 냐보 냐보지지도 코 사마살레데 지고아레 코아도서 감도선 배용법 가서서 대수고 파동 그러고 내려 인사드더니 코아도서 가닝 말이스 가체 잡아이나 된다 디젠라서 봐 존링이 가요레 다른 잡지아리나 다들서 왕보도서 레르스 마롱바 마네존은 존르송요레 코아도서 본래지나 코아 가체 잡아이나 되네 지마 보지야 라서바 르주베야가 누바드나 메레온 사마 마네존다는 주고단 세마도 요레도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그 누바드냠 다 마네존다는지 존르링이 가 데이서 다지 제곰 슈바 야단 지바다 우 니 르바 치마 샹완 치 치 그건 챙요고 펜조고 저렇게 참도 펜조고 대소 그 뒤돌 마 맞던에 너그 땀 마겨발아서 왕 봐 부이든지 요르고 봐 부이든지 그 챙라서 똥고 사저 산도 줄 마 똥네 좁아도 마실 돈지 저 뒤돌 뒤돌
1: 다 신들로 마 봐
0: 신들로 마 저들 어 다들서 참아 내가 주는 저지도 저체와 르그 라인 그 왕기 그 롱롱 메주 존도 저인가 근데 이제도 라인 그 정도도 너 온지 그러면서 까이로 말해서 되네 대소 가성 이거 중요한데야 사타금 맨주로도 저저저 송유래
1: 맞습니다. 생각나봐 다다 체제 생기면 이제는 별안 쇼죠 민지 관계 민바 모란바 기억에 가든냐 말라 별주 소화를 비용다 송래시니 쇼란지스 주고라 견뎠다네 시비 접어들이 넘버스 멘티는 같이 리시즈로 되게 주셔 주셔 니가 그 쇼란자 뭐냐 주셔도 지니들
0: 다 주셔데 남주면 가서 두 남다 두기 저러고 야르군 뜬기 이러고 Tene taa pyo kusawa rikpa nana, jikpante juji nana, neki sodang shesonga neso la patnyo ne, du dhol iya wasi yore. Jikne, dhruba nizu, nima lodro dan shan dhruba nizu, tene te shibcha iya wasi yonde, jika, soga, yaga, tuyanka, gundu, gumhe zonde, dawa nire nire zonde, du dhol iya wasi yore. Tene du dhol de la, du dhol suso la, mandraba ke, yonam tinta, tinta xe yore. Cha sewa ina, taa ji, tangpo, gunka nraje yonde ruko. Gunka de gundu de chamo re sa du, panga ke, shirok namhi chamo re sa du, nong ke, medro de shuk chenpon bar, babi buka la soba, ka shomdo ruko, ka shombo wangke tene, nang ke medro de bar tunu re yon sa du, tene, sama de su ju jing ten ju ta, nye ne, juanlam de chino yukur sa na, juanlam de bakba gu dan, lam ne ta de go se, di baray ke guze den ra gunju, bakba ke guze yo ruko, ta shil long cho de nye ke, baray ke guze gunju, lakba de han chombo gong gore se, han de chombo gu ju, nega chenpo rengo go, han chombo gu ju ne, tene, gangba de zhu, gangba de zhu sa du, zhong de xiu de gangba de bimo de su ruko,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ene, t

0: 아이 강바 니람 나도 대존데 콤바
1: 콤바 좀보 나
0: 좀보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조지든데 콤바다 여보든데 요러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을 세고 도미게 줬단데 근데 다 간다 롱 촌도 콤바 줘보 여봐 논을 작탑라 소바 근데 메신 야네 조지 조고 있는데 야네 지 된상 그 줄랑존 요러고 어든데 또 하는 돌드니켄 세주나 가래나 줘보 그래 된지 내가 지금 모르다 근데 금메니가 다 직관자지 금메 되는 하고 장면 대한 줄람데니 제발 가서 된지 근데 그 줄람데 다른 야 줘르도네 그가 제론 제노르 금메 돈 주고 대세도 간다 주센라도 야 효치르 돈 돈주 된지들이
1: 지가다 서가 그 뜻을 전화 간이 된지기는
0: 나서다 지가도 소화된 아주 뒤에지도 냠듯이 손으로 고 다서 다다다 벽소 가지고 나는 다니리 니리 존데 동부 지가다 다니 디가스이나 지도 그 서로든 님하고 어디 접어지 난그 메드도 냠저도 되네 군가사도 베킹데 야 다운휴레 근데 전생 때는 줄람도 전주지 된 거스나 조르지 렘바 르그용다데 렘보치 쇼케 잡으면 이거 총 잡으면 이거 되네 주배잖아 수바라 소바 자 저시저 수바자 군인 분이 저거 말에 던저 저지다 되네 지차던들은 더 그래서 지미차 45 던저 지금 가서 다서 지는 뽕 던저 되네 지 생각 좀 나라서 뭐 요소라 조선 저 단저 있네 다 등산 랭가 동조르고 던저 위에 사자 지바 뽕 뽕 라서 봐 던저 간 지 사자 시사 던저 조선 던저 노지대 지가 있네 던저 저거 신거 되네 소가 그 던저지나 지 저저 그러고 니마데 자교 견조르고 니마데 자교 견조 던저 있어도 되네 니마데 던저는 효경 본 노지 매봐 신접라서봐 다 신급점아라서고 던저른도규 되네 롱스부 요사 던저른도규다 추스목 루트죠 다 주부주지대 내가 지금 모르대요 주부 양세 양세 주부주지다 되네 그이나 디스압주 되네 강반자지나 시칸된다는도 강바다 사이에도 솔직 정말 신보기지 부추적 말에 던저 요사 다 사실 지부 던저 디스 세와 시체사 던저 누규 던저링
1: 되게 약하 그도 저드나 제시나 간이 된다
0: 약하 그도 저 서로들 차 차바도 줄어서 뭐 랭해 채워르고 던저리 자도 되네 메조드 냠로들이 메조드 바비바가 고시 메조드 설 현으로고 던저 인사도지 세존나 니가데 메조지야 답신러지 땡고신고고 던저 인도지 사자 깜 깜해 채사라 뜻은 도교다 줄람데 깜해 채사 램메사 배잖아 캉박 토르고 던저를 마차바 대보 인도지도 내가 같이 모랭 어 마차사사 깜해 채사 쿰박 토 가서 던저지르고 던저지라지 되네 차마데바 되네 지당지는 내가 효기모 많이 봐 대버랑이
1: 대보시네
0: 대보진 도지데 던저링
1: Dunkar,
0: the Tugau country is in Yakasa de Bagan, Chibag Ned, so don't let us Chibag Ned, Tongal Nonsor. Jumsen Telatin, Julam de Gutes or Chizogro, Caports and then Hirtre de Gugosid, Gutes or Sabonajirgo, Guset Sabonajilati, Tramashin Boy de Bagge, then the Gugunja. Tene combat solar, Lenhet is Unayawa. Chakala sobatam, Sakhechesa in this lens on the Jarugo. Tinsanji Ganzone, Kalon the Sultic, Lenhechesa Sayurgo, these are under the combat the Solatic, Chok Chakala sobatam, Tinrele Nuju, Gandan Dodinikin, Soga, Tonga the Sol, Nima Takichimu Yurgo, Tinre is the Niman and Hukimu Mundun, Sidem Nalando, Kamba, Lenhet is Yuba, Tinrele Dinio.
2: Bertang Silusor Yunglu Ta Song Tun Javi Nir Jutab Tang
3: Jong Chu Kanta De Song Hizini De Talang Tun Noni Limur Yu
2: Singinaba Tata Chicha Singibana Kamki Lungtinja De Talang Tun Hibi Legendary
3: Chinambi De Talang Tun Sibi Kangi Lungtin Singura Gashio
2: Nanzu Chicha Lucien Ninja De Tangla Sankur Shijin Yu
3: 치지 나치린 치라 도난시죠 마지바 누루

0: singhe zhona ba gong kan song da da chi ji singo chu bi le jing de ne be jong long jing ni jing li kong kam ke long jing jia nga dang ni ji bi xu lam xie bi le chen shi de ling ge le jing nang guan bo zhe xi dang yang ji dam ji jie bi mi jia de xu jing pa yue qian dou zhong qie zhou qi zong ni bi guan bo zhe xi la ne zong gang di sa qi duo xi jia me bu xi yin la qiong xi bi du ni sem ding ni cong li xiu la ge mi dang 이면
1: 銀行当人杀人员的权比格度协比人情爹地我及当今呢打不了人心那玩儿你把行动了空给格度协比人情爹地将比在外地昂顶他不干我是人都他妈这个他来都居然出了刚刚没设计当我们干嘛的对对对他他妈要咋干不个从家嗯得个中国忙不可那我这你当接了之后哦你当接了他中国你当家你
2: 对嘛的吧，他也在跟不个，从那的也不从有的。
1: 我这，
2: 他然后马站的刚刚上幺八零。
1: 是是是是。
2: 等你家接起中的，他你当接了，嗯，也在跟不个，他中国可能，
1: 嗯，
2: 他然后马站没把车子搞，他不弄的家接不到。
1: 是是是是是。
2: 他批发去没把，刚刚的别钱不得人这样的，嗯，他没在个来都居然中的，把这刚刚的他这接续的把这安逸些，那么就不能去等等的。
1: 是是，他不能忙不。
2: 那不能忙不通。
1: 다 번호도 사티도 참 마랑 좀 바다 녀식 그 제제 사 쪽보 되는 진영 되니 랑의 이시여 바 되는 제제 되나리 되니 지만 니동 걸로 되는 다도 못 사지 되는 통 되게 레 레가라 쇼 다 되니 손이라 다 야지 공부는 손 다 되니 마제 동 다와 제기 다 야지 공부 로트 말이다 로 망포 띵 되는 요 되니 나 강아라도 나 마음 본 되요리 되도 다단
2: 다 세진이 세나 당아 레간데 정 파요 그 모색 통제
1: 음 달다 레가 녀온 셈바르 거 보다는도 제제제 때나다 긴체 그 도터니 나라다 미색 제와지 여지래 제리 카도 세지 당아서 로친 통지 그 도터나 음 롬파이 롱 파이 롱이 통지 어제 어제 음 다 조차 람송 가요 레트바 음 다 가요는 당아서 왕 동화마레 그 치나비 조절 되는 주박 잔돔
2: 음
1: 가르 보다는 리노와
2: 当时设计的，我这，嗯，这个其他夹克个挪威人生那么久就没到，他中国当时是在那设计，
1: 嗯，
2: 让军长嘛是夹克个做挪威做的，嗯，这是，他中国给他补给个月，让从这个月的是，嗯，第二了他马匹吧，是个卡多，嗯，哪个做车，嗯嗯，这都他们马匹吧，从那里年他的马上就车的工部在那用的，等马上把。
1: 콜라트바 제가 된 거 찬도 제제제 다 자라 제만 된다는 얘는 레노 저기 된다는 거 또 얘는 제기 존에 파간 라니 망 망포 그때 레노 저도 지마 망포 망포 찬 된다는 거 받는 찬으로
2: 다 담보 마녀 되세나 파체 세게 자차 제이센 타워지 말이
1: 음음다
2: 가서 그 띵지기 양 때는
1: 음다
2: 센데 나 가서 중국이 로리 그 통세의 파체 그 등이 옆자다는 통요래
1: 음다
2: 양적 봐서 때는 얘는 충용 그 통보의 파체 등이 옆자 야마스 때는 파체 인지리
1: 또 사자 제 롱은 원더 거야
2: 리든 또 세세지 때 파체 잔네 그 사자 소소는 요리 다 통보 마시 때 좀 가서 중국 작가들 나지
1: 돈놈이나라 차르고야
2: 그지
1: 다소 소마이나다 잠레 이제 그 몽보제라 텐콘다 몽보여 신 거야
2: 그지
1: 그지 다 손다 용도 좀 된다 용괴스다 가요크다 용도 좀 된다 이나라다 긴 체크 파일 무슨 메를 호야
2: 그지
1: 디 바소 용도 된 이나라다 딘친 정로 호
2: 그지
1: 딘닌 저 진나라다 텐콘든다 다 센타 여바 존타 여바다는 진찰이도 되는데 도 다손 그 독치도 독치 되니까 다 내전을 들리기도 어떤지 인사나라 공지라다 긴치가 선선번이 차 동탄이 동시든도도 여신고
2: 요리
1: 용적 그린 탄생이 거야. 담아서 세르 조마 조정 여부 좀 시키도 차사 치고 제장도도 그 세드나 진이나라다 공지도 신조전 돌 말고야.
2: 리리 따테 자기라

0: 黄金油价越是物价的。我是。他西了工资等于有的，他养成的正常的话，是工资没把那些那些的。是。但近期什么呢？一旦从配你得到人家就听你的，他满足个，但你嘛里呢？他那不容易有讲，那不农业嘛操作，但那些东西有个。对，我们那是。对嘛？现在近期他从有个个听你的那些配置上里头，我第一处理呢了，我满足了偏把忙不，特别有劲的。
1: 他有个设计的，他把这送了，来了这嘛的都从你讲话嘛的，杀绝、多绝，等等着，你人家嘛那个他从来忙不是要紧多个有的，这个从呢，他没啥个同志，他啥呢，忙忙个同志，现在么就不让个同志的么啥个他有个忙过牛个有的，他等着做呢，他听到你伢子养着个不有的伢子叫难个，
0: 对。
2: 你把这话全部在那有的，是。广播这些当主播干些的，忙个当呢？小龙人东军啊，老了，该对连年公司协助也不是。伢爹话哩，人当老板干些别的，公司的啥的忙做年休哈，利用兄弟，控制人体对这家连年老子想九百些个也不嘛事，用不讲刚才熊有事。 阴阳，空格开了把些个协助给吃茶的困难，落得公司用不呢？对账，我就我一张了，关键讲写就不是。空格让啥人员的准备？搞多了没啥节，再话些讲音乐，电影空格，让用节冲了咱马赛，叫那个中介节目卡郎，听错节写过别呢，让啥人员节团队的叫写那个创意图，真从下句。
1: 没把细节不是，你当中央了，他阿做个今年康的问你有的，等你当中央了呢，他啥那个没忙不得了，他养这个弱子了，他养这个连农作家，等这个西子刚了刚生，拉表的，他得说那个连乡投药，连乡投药的，等你当决定了呢，我做呢，他老里个用把那吃牛血的了，亚麻子忙做了多久了？
0: 哦，是是是。
1: 但是从他老早点，等他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强 Tani tana nga tso sani ke manda nyushis ya maza tanda tso dharo zon ta tila leka lejo taba zon. Tets o ta yang tuk lak zil. Ta ku je jun ta tingma la da on dam manda tanda ta tets o ke shirza di la mi jun ding ta tila koso la ta ngui po se na ma chou di ma ta tila te tu.
3: Re, ma nye shi zil rgo? Re, la po yu
1: le.
3: Di ma zi ta lon yu la yon ba ta gondin so jali.
1: Re, ta ti lon jo ke Keping the Gondes of Salat, Dutan, Napion, Napiat and Yori.
3: Tainal, that Dutan did so much at the dig of Suka, Opo Tisans under the Chenery.
1: Really, they got, they do that Opo Yord.
3: Whatever, dig of Yorko.
1: That they do Opo Tisan, Napion, Napia.
3: Chatson that we show on the Chile, like a little go.
1: That your name just all a lot, Tayor Titano, Nasoke, the Keping Goji the Tromant in Junjon and Zoku.
3: Silo Ninton.
1: Jungalo,
3: Me you tena je yot sanal da shungna maju nal da chine sinal da rong samno tong nal chamak ya bo re tsan jer ko ya
1: ji ji
3: o re ji ji tni te gen chi ka yo ko jgni don je li ka pe je cho lo sam ba tena yo xin ko ya
1: ji ji
3: sam lo de zo ge ne se xiong le
1: ma sui yin na pa yi la pen ba drop tena sang ku yo ri ri de ta da rang ke am jor te ke rang ke ku ma ni li ne ma jin ba re te se na pa che ka mo de
3: de ri de ri
1: tanda sam lo ku juran chu ni ta ha ko yo ri Yoko de Gumpertanata, Majembatis or Payulayon. 그래서 파력 통제에 대 런탕한테 런탕된데 들었던 타나다 대가르게 고소를 캐핀다고요 사내만 먹어 다 랑은 좀 귀매 봐 진네 핀토가 된다 용 용근도 대만 봐
3: 맞아 남지 해동다나 열 거야 이젠 뭐 되버리 진을 낫자 요즘 기나 가서 된다 해동 열 거야 대인차디다 긴체 여사거다 사자금 먼저도 조인나라다 바지 롱소소를 낫자지 여찬나라 아니 롱소소 지마 사타나레가 시나레디 사 이미살레가 세상 손나레 롱소소 낫자 여찰리도 레가지 니지든다요 고가 존지 트윈살 거야
1: 지리다 대 당하게 따라 탐몽 송결생도 대가 나서 내가 될 변드와 채무요리 당 아속에 양트 대속 도 대속 럿도포 쳔보다나미나 프로자게 페고트나 드나 마리 카로 자카니 도 도포 리리리 드나미나 숙제이나 초그리 지 야자 건부 고미이나 드나 자카니 리온다 드나 리온도 당 코요라 도총 쳔보다나 요마
3: 어 리시시
1: 다데 망소 테카르 사네 망소는 레와요 고소 사카니 니 다데 총라카 종 드나미오 테카르 드나 고소 반교 근데 와다나 요리
3: 몬소크 다 도든다 저칸이 주 드닌 존알디 존사트 페지 드긴치케 공로선바노 이게 촘라트노 어레
1: 지지다 가셰 테커베다 종후 소라 디 촘라 쥐먹고니 콘 텀나트나 요리
3: 론소소 그 그 종긴더라
1: 다 나 손이 동 데인론이 가서 파일 도동 따라다 니동 니가 자기로 로 쮸댕이다 찬로 그래 다 산이 그때 총바 대소 망보시 대개 다 전한 그 총라 대개 제노 총단은 좀 망보요리
3: 어제 어제
1: 다 던치 메바대소 대개 로마 다 뒤다가 저게 뒤 총라 등 아주 사고 그 로치드나 마용 총우나 대 다대보다 요리
3: 제제제 대나라 다 긴치 그 리콘노라 다 땡외 실로니 동 주루로 니도 그 리콘데레 대노라 레마 녜히서서고
1: 대 티 참 도 동적 진짜 너무 인터 저 티나다는 공적은 많아. 다 뭐 죽겠다는 이야. 죽겠.
3: 전선노.
1: 전선노.
3: 전선노 죽긴 바지 저번저 전부 여도 되는 인지 말라.
1: 대 제발 요마 독 고소 독 제년 바 돌아 가보 요바테노. 소연아 쇼 저거 요래.
3: 뭐 죽지지.
1: 다 티나다니. 속조. 드니 전에 그 속조. 전에 그 속조 좀 봐. 내가 저다 대소만 다 쫓다는 요리.
3: 지지지. 티 속 남주께 레가존에 처리들.
1: 다 대소 참아라는 게 독 총 가보용 그때는 참아리. 다 랑은 그 맞아 진행이 되는 데더니 대구 서울 가보요리 때 거저 그때 속 네방 공동 따라 저요리.
3: 전년부 냠냠 비리라 손다.
1: 지리.
3: 디나긴다 자난도 제치도 담라가다 시고트나야.
1: 시고트나는 쇼죠. 대소 그 반조라 공동 저지 되네. 니도 니가 자송로 그 다와 제반은 맞아 서정 그 천도 동지했다나. 원전 서서다나. 도게 초라 제요리 다 단나가서 참아 쇼요리 더니 니동 니가 자송로 다와 제박 치 된던데 좀후 선을 동제라 맞아 도강 초라 된다 자친 못 배요리 대도 단나가서 게다 반벽 공동조 단다 든지 든지 된던데 다 편생이 바츠다
3: 베리즈오키
1: 베리즈오
3: 단다 우리 파 세쇼라 안제와서키
1: 네
3: 세도 논이 파츠 총도 소를 거를 파츠 탁바팅 히즈
1: 지리 다 니도 조지로 가서 살배더니 니도 녀효 너로 녀효 작자에 대해서 다 내기 진기다 자진 법에 더요
3: 되지 되지
1: 니도 녀효 작성로 타마 니 천도로 제배 선행로 제배요리 다 니도 녀효 자주로 걸로 메든데 니탄 고존이 가서 로치나 다 로타 브르티크 세고 빠지리 드니 다 독 총에 대다 고역 자친 보다네 독 총에 대 자는 사차 소소는 다 독 총라든다 요리 다 가서 보존께 타니시 종후 수천 천도 대소나 도대 토마가 다 총라 주구나 드니 드니 수천 다 종후 니는 로고다
3: 어리 어리
1: 다 따라 가서 그 로봇체도 땡칭 그 돈이 총라 체휴제 되는 종후 신진 차요리 토마를 다 니동 대인로 되는 가서 파일 도통 되는 종후 정우 신칭 그때 선행 동체나 보라이 도통 좀 되는 요 말이 따라다 정우 선행 동체 그다 사차데 처라 자이 파체 자차 자차 대서 보라이 그 종요리
3: 도송 처라다
1: 다 되나 처마다 고소 야제 체슈 대서라 따라 동서 가시 그다 점다다는 차요리
3: 맞아 첨부
1: 맞아 첨부다는 차요리 대서 처마 다 로치 도 딘친 도 대서 딘 차 처마 도를 총내 년회 대서 처마 다 야자군 보고 중군의 총 맞아 롱다 타피 젠바 미운데 다 맞아 챔보 돈 먹고 뭔데 돈 다 총일 쇼응도
3: 네 대급스 파제 토마슈디 파제 다 긴치 진라이나다 실은 인도 글로로
1: 호야
3: 이 대급스다 도트 다단노 인기다 공세 뜻이

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文字幕志愿者李宁。中
춘비 교당규 나 춘골 사바슈가 니바르도 튜비치 기니시규 최대한 제기단트나 이니 비슈시규 조 튜린사당 튜동요티 니바르도 장추당 두시라 타신시규 디 니바르도 튜고니 통규발리 튜마고바라 통미니 지 가데 주포마데와 슝치 뒤도도 사자대기 민칸라 다지에 시규바디 조남처 곤세바디나 템바딘가 통규딘자라 도난케다 시규민고디시 조남처 다다치지 싱고초비 린친드나 베교룬티 닌티리콘 칸게룬틴치 진노가자린치시

다 카모지 지는 다모 포비 능모 남지기 체지 추나 카모 체자 잠행로 전에 다 체지 추나 러여르는 더 돌고메 바 톡더 후자 섬지 그 사발라 빠족 텐좀 마이나 다 다음에 러냐 몰레스 다른 녀메 동고 빠마 총레 빠도 조바 죽린 죽다 천자미 이사시 지고는 뭐나 쳇데시기 체지 추나 카시 롱가츠라 노 전에 능가 참무지 레모나 빠족 섬시 지고는 가르 처럼 놓고 지 주. 어 주티게 간다 다 니마

천천 년중하다. 근데 타나 첨바 산저지 되는 년중습. 다 희손더의 연전산에 공조랑급 되는 매 첨바 아 난데 되는 도저히 되니 되는 창을 토른 로와다. 첨바 아 세와시급 되는 첨비 내슈 제자도 손이 되는 차다 차풍급 되는 아 두 제망던 로 해버리스. 되는 공조랑나 되는 포화를 내봐. 공조랑나 되는 사마삼네 빨 되는 아 공주 자손 세와인데. 계속 만바라 아 된다 컨트롤하나 되네 아 포위 차게 되네 고주다 아 포진 거지 제대로 손이 되네 난자 아 까만가에 난설 되네 아 줄트비 되네 시리 디팅가 희소나 마도 좀 못비 아 되네 시 먼저 와 아 시지 당가 냥바 되네 시 산데 메바지 되네 아 니진 주습 컨트롤하나 되네 로아라 니바 마마보 희게 되네 컨트롤한지 장코라 되는 나줄람비 되는 한설텐지야 덴데 되는 대단의 로우기네 다히데 컨트롤랑게 되는 센라 포투 쳔본조니 되는 아운 조퍼르레기지야 데르 로감 먼트 되는 체르손이 젠덴터 되는 마조 템메비 아 로아단 쳔발라 나줄똥기에 컨트롤라나 다도 레발네바 컨트롤랑게 머예 차시 로버트 되는 조보 퍼데 아 리피 차자 참모 되는 네슈 쳔본 중하다 아 리찬 리바다 야나 아 저겐 송이 되는 아 탄설 되지에 가스 되는 리피 아 차자에 되는 네 예제 아 컨트롤랑나 되는 년가 대위치위 네 파트 되는 예제 기기 바히레스 다 컨트롤랑나 되는 긴조바 컨트롤랑나 되는 차기 두지 제망도 송이 되는 바쁘이 부가 치른도 와레스 Derte, tene papa yi pugi tangkor tu tene jamba mandrawa nyense ji sepi a kontro lana tene sanji sashir chupa tang pumi tene chota ta tene ngandra tang a kontro lana. Tene sanji sashir chu ni lipi wanza tsama tang lapar ta tene shenpe mala la tene shuchen teche ye. Kontro lana tene dacen chupa. Kontro lana tang tene ye mu traba so pi ba ye na tene chelun chel ni dacen chupa tang, dacen dice dar mbeba, yana dacen manat jirwa, yana dacen mbace de jenyu donjwa soji nanzil tenpa tang, ta na dacen gaba, yana gini nyenla tenpa soji dine nanzin jozib. Da kontro lang na numi xiemen la neba. Nechen po chilji dine dachi li ngeba dar na, da de dine sen la potu chenpun jongwa tang, yana gacho ngimi senchal tang dine yin mu soji Мэйе, нэми хэмэн та тэнэ нэми чэн сопчэ тэнэ нэн жу лава рэс. Тэнэ, чангар мави тэнэ нэнка жэнба сэм дан гу шоб сэм. Тампу, чангар мави нэнка жэнба сэм тэ, чэнэ, лэба ла тэнэ яну чэпэ нэнка. Лэба нэ тэнэ, нэба мангбо сэ тэн хэн кэн хэ, ёнбэ, тэнэ, гама нга ла тэнэ жэнтон дан. Tene changar mawan junze, lepi chapun la tene nexian tese. Tene rinpo yang tan xiar de teta xiba yena tene jenpa che xian de zhuwa tang, lozi jizhen xie mutu pa sopchi tene neden zhuwa tang, ta na tene xipa nga jen zoya se. Nima ra xie na nyingi korche tese li gawa nyan ka, changar mawi gabse yena lepo rangxio xie che, tene kami xie me ju mangpo tene santen xiongde, nyingi dinze jen zhu tang tene cha xie jen toro yonwa yens. Da nizir nipa dan chashi tovi tene nipa la tsenpa ye na nyingi tetsili tene gawi nizir de rizye tene nizawa dan nizan gaba ta na tene nizayo wangi loburta tene xiwa sunjo sobi tene xinjo jili nipa darwa ye na tsachewi tene changa matin jigi tene nizayo tenjen jowi tene nyinka dep nini simji tene jentor da loburta tenjen jowa mawa Langkor korti tene loberti changar mawa jirze, tene kaiti chonan nipa ne tene changtung di langkor kowa tan rahin, chonan longtse tene kecha tene leko tsi ngayin ngorin jahe sepa tan. Genpa changar mawa xiongze, tene tanglan jeni rechang jongwa lawa tan. Tene ngeme je nyankan dadala tene nganzu jembara donan chenpo meyip. Nyimba, changar mawi tene ngote sem. Tampo, zandu na tene chinye denpa xeba tang, sama sawi tete tang, tene sami manyu tenker xeagiba tang, tene samten nije parna tete ye yaji, taze tene sacha kane xeawi de, pe na tene chong tete mawi tene sogor sawa tang, xio tunga tab.
你店长啊，等你们店吧，啊，下面胖子当等你。

0: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1: 中央民办关切农村联控营。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送仪。
3: 三个人也共看不上，下面了三九零两站列在数据营，听的三九零济南端主播你。
4: 习近平给交代给干部阿杜拉古托尼沃塔见面闹过他。
3: 习近平给昨天开进南的杨大伟使用车站到我祖国的老领导的位，六种六岁春节十点的家己动画的老领导密码，六九阶级是不是贴图片春节我们互打对个是年端闹的？蔡奇以中央党组领导国际促进会村头组长闹话嘛些，宋先江闹话的，李希村头的学过嘛些，宋先江闹话过了。
4: 中央年轻联控给牛街国际图老林塔密码陆军街区是不是提图别从镇我们互大队伍是把别有国所引相听的是牛的能丢是不是那么多呢
3: 这个联控呢别问你出到我这边在年初新年给记住给个给主席习近平给毕竟密码错干起码了中国的阶段层次那么的配备就是电给给不阿杜拉古多尼不得见面那么是계급기주시시진핑기제니슈시닌기치로미마조가치면촘진창마라제구니디조대하시무기된계급기계보업둘라구도니바벤호사인기랑게라계둔첨진나와라거수슈나유남디고무치당진토댄지미교탱니슈저지겹유업둘라구도니바달헨도중국로첨지리폐변체수진왕다공조오쇼륜진슌바다친제륜진직조소유中国中央七十局级委员、中央七局联团委员两个兄弟抗议主任王毅说：“各所学别在国的学友，没工作就操办，交点的中国几个年级介入专业。”阿杜拉古多尼别，习近平给批着我，中国民望金砖马给十斤入家了，信心难有。几个年别做不到，信心得归他，七六难的十斤入家给每人南京入家了，信心难有。阿杜拉古多尼巴尼习近平给电视南瓦达拉上演了阶段层次南瓦的配乐。各所学院在国就职级主席习近平给干部阿杜拉古多尼巴的见面南语。习近平给中国的交流电台的青年组年落实就西国松村去年被托的派的松土平均增加的张扬给搭档增吧你别扬来接七八年制作给冷路门着吧的계급체중면접에념례념계다배례다평준제시를준비해수념퇴배준주식시니동주영을노릉안주투몽토중국다조댄기텁주로대제와조규협라체대초니제와공배동외리우사르바식잠유성신념제기계지다서구기퇴법둔도낭둔퇴배표송소받다순수퇴배체배중국다조댄기제와조규대계급니비미만기투몽기제와다퇴유라可能是比合作两者让渡让步的，比较轻不谈呀，团结及艰难与。习近平给去年被苏军遭着他的被动话的，特具体平均一级起修七十动话，一百年来十多动话，充满弱来十多动话。中国的交流电机特具弱电之外，空白体外七八永久的固定动话阶级团呢，社会级实地的电力，他的阶级起军舰没办法立即扩大布局是艰难与。习近平给中国交的交流电器四国车准备前边密塞的开机女巴的通勤七八的交流电器结构级的黄的电价空白级开边界了松用车局了甲标塔级都车局的交流电车把它师兄的师长乘坐列空三年所人不卡的中十多单的结用深圳的两用比例了熊人家都有中国的交流电两类的五五年二百两百银币叫你比空白的特区制度我认为定十多动物的边角牛松的蒙西这个族群进入这个所苏军提供的年来了熊人家吧城镇边角的米德人女旁边女就说年来的破西萨尔巴家的动物老鼠的人类存在如果说的别的却用了定十多动物米德卓翁家的动物盲心制度十多动物在切割中国家的做电车的年度可能是比全国清不起六零大的两者节奏所充满中西我吞住的兄弟了兄弟家伙的两者节奏第二级别阶级没了的 계지 저진 멍실 집에 계지 찍람라 투몬토 송경 제대 미르기 레왕 직둔 소보 조교로 꾸디 동도 여지 낸드나유 압둘라 구도 니베 중국니 럽진기 계급지 임바다 주시 시진핑기 구지보 럽지 콩베기 춤제 톱진 미남기 이문치신유 조된다 중국 파라 사싱 덴베 탑주로 대제와 조 여진 조니부 토도 파르숨도 펜준 지구다 로그레 덤습 집에 개공하기 냠래라 유두섭에 좀제 톱유 조된 조지 중국지 기시주 로덴 규르밍아 라렌다르바다 타이완니 중국융화공기 자세 개진식 인배 문진 최신유 조된지 중국 파르기 드바라 제도 통진 제도 중국 와라 변주 뉴송다 수준 신뢰 전제 면제 증례 롭수소와 개공기 냠래다 비리 등습 제대 중국 킬레 대회 망와 조된도 마조 제도 용교로 거수쇼교다 퇴몽토 콩베이터 타르게 용어 체교인 조된조기 주시 시진핑기 뚠베 콜라시비 전국 진부 시리 등조 토부 체부다 중국 점령기 카디토 티베 개강 치베 구지 누바 뚠베 체규 시구유 제송유 계급 니비 좁다기 의샤르 서구기 뒤법태 공자라 지리 난유 시진핑기 중국 조기 독다 바르숨도 초용내 먹주 참조 체규다 첩수의 진지라 된태 주시 뚬지 체규 뒤주지마다 조된 주변 서구의 계급기 당황다 된자라 지구로 토교배 문지치기유 폴리스 된기 내둔니 의샤 내둔기 대화태 임받다 내둔디 탁주치바라 자둔카시 균용치기받디 직니 니바도 첩수의 토네 탁주체규 균용치기 계급니뷰 주시이 양탑에 가져오시르송 폴리스 된다 이스레와라 양결라 주묘체규로 꾸디단디 폴리스 된 나잠 랑젠 기수 토바치기 니니 니바도 폴리스 된 외 폴리스 된 종교 균형 체규 폴리스 된니 폴리스 된와 창매 김씨 임배 폴리스 된 외 폴리스 된 종외 자든 균형 체대 조된 주의 높규기 주지다 가사이 먹주 제기 개준라 꾸디 동규 숨니 니바도 미주 진로 균형 체규 계지 지조다 사바도 냠제 계조 된자 린진 현소기 견지 된디 쿠르토 망조기 된자라 송급체대 미주진로기 로교라 겐린다 미주진로기 뇌지퉁교 응응과치구 신이 니바투 장된장샤라 송급체구 계지제림 멍시리 치바다 자라 냠주체교 미빈도 치바 뇌줍차주 탑람도 치바제 제대 폴리스된기 내둔태 교용다 장샤 윤진제기권의 강화탁주투바라 꾸디동교바제 인시 내둔나유 압둘라 구도니비 조된조기 중국초원에 의샤르 차둔태 흉장기 랑조 진바다 어렵계급기 창된 차샤라 갑조르 치기유 중국조기 창샤기 랑조태 서구계급기 응원해주나 개강하잔친부시 조된조기 중국초원의 지도 등섭치바다 모두대 명예 두법 신뢰도 동교로 배중후다 제대 의샤르 계급하기 미만에 시디 다르게 롱수주 토바 제대유 지대난유 제면낭 초배지 계급니비 좁다기 친지다 벤조뉴송 고주지다 침진소 개공망부 냠레 익제라 명다교바라 딘바나유 조니비 중화 미마 지둔 계급다 조된 하시무 계된 계급기 종주로 탑주로 대지와 딩섭도 동규 고르기 냠제 세라 시바비유 닌디 공모 시진핑기 미마 조간 침유 습도 존진도 압둘라 구도니바라 거수슈베 수둔샴유 왕이 공세기 최고로 쇼유
4: 第一个来库内比为年次年前中共中央区级级书记给科比主席中央文贵区主席习近平区组团开启那年杨塔别西共前阵到组不他老林德尔军尼尤金给连接习近平尼巴尔托尤金前期就不他陆壮塔陆随冲着云马切巴萨电塔改革动画云不卡当作组团改革当云塔来起别就听起当作他忙了第一军吧 这里他听别特区电话他们在欧洲街了军厅啊估计大年老林他密码陆区街区是不是提托别从这我们获得对过是你做哪有习近平区当局促进就给不促进就给不人区当组用去给那天开进他卡子轨道区那天的命令到用所陆壮他陆随几个别具体当组用区冷落人行区估计开进去都可以不是 他听杨塔别西宫七寨道走不他老林大卫六种六种年当中央期三星电表古迹我日表雄路六种托的牌松土缺乏的超级军校他西宫七寨道为诺斯基那天问这些不是他留住些吧我住过去的命令冷落他这个人生不走吧就算南部地里他们在团购界前面从这温水调不透进温把几百民兵留住穷于接送不是习近平去南军呢，西江七寨单位六十八他，三年等四个连军扩建他，三头可能八路为连七八，那就连七八，各自连内去，连七不进去，六将六数总来都送来，他们进七八，别对内七他，都出去，你的东家了，兄弟家吧，当军他连七别，我怕去送土，杨塘边西江七寨单位套呢，跟着扩他，跟着主板七点七八。云南经济托呢，两天是不是他六九九个军将级吧？有人谈到了六九七个别，西江七寨单位哪组？我在特别两天啦，他拿起不起不他，基地托呢偏在再十七八，标准三百，最多人把了开业米级别两天，谈到了六九。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1: 싱글링기 공금상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힌 텐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네블레민헤 편종기 산에티케 퇴외탄 튠피 뷰세 토웨 피케기 렘피토 교유 지주베고스타 캐나다 타 어리 총퇴 주멜라 중재 미토버 지인 시베코 로그르케 수준레지키 좁제 사트 튜니르 지베코 자멘키 리지케치 로크 스틀론키 타지점링키 중군헤 망부시 시도 툽지 주베코 여럽기 중크 로그랑콜라 원진 제단 그르회 개종 시베코 니뉴 로크튠 시립리에 파키스탄키 장도 중교라 외낭 진베 고르소히 샴라 팅디 리진키 낭튠 십제남 센런나 니차 편종라 다오티 투럽 사르퍼 피게 사브시피에 덤규 냠주 총도티 네벌리에 계급 신진 루빈키 년슈 강남 초입시 중국타 네벌라 계급 니네 용회 권준 숨길라 삼키 변종네 칠롱마 탁피에 네벌리에 미는 가세키 통투 냠주러 세나휴 디르 당화 족파 네벌리에 계급 선교 의원행강키 주시수스퍼 쿠마하 아자야 변종수 첨제르페부탕치 변종기 계지 캐피 속친 급니베나 쇼입시 공기 첨제능시 포장 보들라타 제품권퍼 용부 라강소소 링내 춘다 냐차 리부타 사내티케 망소키 링내 소외 수균 탑하 균투 두유

0: 중국 낭디 돈소 베종 예란 돈소 니리 용동 개답 나와 마지 클라스 제초다 예다 추제 세고파티 디레 빈치 좀부치 낭디 돈소 베종 예란 돈소 제캅 주니피 렌제 렌소 제 촉주 촌도 태가 바탄 렌제 렌소 제 촌도 태 니바소 조조 나유 낭디 돈소 베종 예란 돈소 쳔소 중앙 당 동첩 송와 추삼의 요와 낭니 되바지지 로스 유먼 손도다 부랑조 조제 추로 리도 소이 지바 로브종 라테시 비 유먼 손도 갑죽 제비 베제 낭디지 추도 공절제 뇨아피 손도 중국 낭디 톤조 베조 예란 톤조 조네 로 덴치 코바 템저 휴비 유먼 손도지 조조낭 유 조 용지 당신 투잡 문해 중화마마 진태 지약합제 머린 톤저 야통 Kupil jachem hiipa lopjo ta chabja, lagdar jie siipi yungman chondi to. Binchi rinpochi, zodo songhi nang yu. Jitsi soam nye binchi rinpochi, hladi zula kangdo nilu budo yurengi chuji se go toma tepa wari. Di re binchi rinpochi, bujong, shangzhu tapche, cenze ciu gongsir da yeb na wata, hlasi ntunzha jilay to zikur na wata. Lansi jomo lo gong dan tsangkwa gong de neze dan songchun nang xe. Yonglai doji popdang de dede mangso la xawa nama xe. Jitsi nyebi nye benji rinpuchi, yiga zer jitsu da yeb dan chuji se gupa wa xe. Rangjo yonji ote, cere tata dawa cere xu zhito. Zhushu ko, rukha tupdeng kato salong poin la. Yuen yu ge je, ndiyu se gu la xo yu pa xe.
1: Daga li kun li sube zare. Tuyin dawa qie zang qi, pe jiong shi ni ju zi du qin ke song pa xie ci ni zi ni ni la sir niu zhi wa shi. Ken di ju zi du qin qi gun sin qi zhi qi pong du ngun ju xi. Ju zi la di ni pe jiong sa pa gong per dong xi pa ju duan cuo xi di. Zhong hua mi zhi qi tun cu bin du qi tin zu xi bi cuo gang la mi ni. Tu zhi sa pa pe ji zhi zi xia ya da ji gong per xiong wi yu si chun zhi qi du tu ngun par xi yu pa shi. 现在你在你年纪过目培养人的就在对情该送病就这罪过培养对个看清的你我是那么难太出就这罪过过错不是那么对一档带地家住默默拉档卡就几把错破胸林情热热情车顿行李对应大家亲人给就在这对目心这些月就这罪过头就在对情节扎车上四车七把马西 破胸日子张缺党破胸三村协定把人端弄当人多几下个安当不当人把松把提醒该三米多个门之下个将把吞天起了人端起把谁该三米多个下个推比车胸端安日西比西切车车把车电单位自己的呢安翠车端把拥挤推门比尊西比准之之 日子里端把经营病问你该得三分的日了俺去七七七七月接送把谁就人最贵车端车将永杰三国节当中切周个日子如卡给人比车端西把当年节端病就口出北京人力就在端前该送把就这话谁端大街长期七端车端当扩空车位比这西把地 对着这把的北京人民下家北大公培永久国内三百三百七百金元北京人民就在对前该送比西切车车把编码七人给黑心北京人民就在对前的北京就在西电比该得证明把的家用机就在里端把用机该得写到中医时接送把谁一人多一撮把当满足当年前七百地呢跟的就在对前去扎擦擦就约 写过别人破胸车胸军人党连前卡尼克泽州人比车端起把党将其南个日子搓把党一人及新主笔就在搓把我们休假人力军嘴把奇迹该得托娘多车端行李中午党有个我错人力及端木自己写相有把谁跟的就在对前途三村三缺忙不团约 北党广东个中区队个安倍昌大人呢北京党广东个我们休假人力两只席比四村车雄行一把党天龙没人卡我的平村中央党北京两只席就陆军领域罗把人际协助队个托马共车都你妈席把党这是协助席把错四村张缺车

0: 哦，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전에 가로 도 파워를 문제 있다는 소는 가시겠다 도 전에 매이 토서리 또 쳐도 되는 그 파워라는 문제는 전 테니크 러닝을 제시합니다. 약속돼 예와 세미시
1: 로리
0: 다 저는 마 대화도 조고나 그 가사까니까 가 첨부 되니 총란을 자 첨부를 조고나 다 서정근데 인구나 접절다 또 저기 저탄 대결그 총치 되지 그들 근데 봐요.
1: 어, 제. 렌소존의 진단다. 뭐게스면에미리 파츠 얘기한다고 효난다니 공런이 올파 총진 되거나 치신한다 잔속지 요나답딜로
0: 리리
1: 리리리
0: 다 된다 그 잔데 재미나다 마음박대 빠지 자체 못한다 소리요
1: 리리리 오리리
0: 저차 목설로 다 양도세지 대가서 동화 말에 그다 저차 집 목설로 왔다
1: 내리 소진 그 저차 손으로
0: 소진 그 저차
1: 리리리
0: 다 나 손으로 이나다 다다 보달라 대소니 다 양도 그 저차 된다 롱어 동다 그 로지요 왔다 내 저지요
1: 리리리
0: 다 양도는 치 목설 그 보통 다 연도 있다니 대속에 다 처음라지는 뭐 조금 뭔다고 대속 르네데 다 공부했던 거나 단티 동소티 리버트 그군도
1: 노래 오지
0: 다 대속은 파열 속전세나 뭐 조금 뭔다고 가서 그 파열 밤절이 아지에 되는 간사 간사 못 온다 때 원이 요리나
1: 어 지지 지지

0: yang zhi tege ju jia ten de wo do pa pa li qi bar ji yin ba de zu song mei na da rong ta ke ru ge yin na ri za gu ge zong de su ge yin na mong zu ge di de le ta qi zhe ru ge xie xia zhi na ri ten de de ngi jin ji yo li zu ju
1: ri ri ten de zhi na
0: ri ri da gu ge rin tang ten de da ji ma ma yin ba qi de pa pa ji yin ni men zi zu sa ru ge
1: ri ri ri ten de de mong pa la ta ma zu pa yi la ngu bo rong tang ji ten de zai tong tong cha di da da dan de ne jia cha nga pyo chuk chi de pa che sa so lan ran cha yo ri ta mang pa ta nga so le shyo ja gang bo de na mi na ta sin pa ba de ri
0: re yong tong ba zong de ji
1: tong ba zong
0: tian sa de ni tong ba zong mo ji jian ba sa yo li
1: ri ri
0: ri ri
1: ta zen de ni na nga so po ko ni thor da ta ta ni na pa che tong kong bo de ri cha cha
0: ji ji ji ta nge ma de za zo san da bo za ji tong yo li nong a ji yo ko ya
1: ri ri
0: ri ri ri
1: ta pa che chen zong ri la de na ri ri ta da yo de ta ta ni na ta pa che ge tong kong bo 다른 차 차요.
0: 제제 다들 몬체사다. 총제원다. 린턴던데 할리함고 되는 다만 진바 몬체사 거저족이 뭐부터 속라는 거 힘고.
1: 제제
0: 제제.
1: 토마르 잔다인다. 나쪽에 망조 파워가 라니. 서로 파종데 고모 처쟁이 되는다. 다 유양아 되는 동요리.
0: 맞다다.
1: 잡적 그 총라가 잡자디 첫동타 같이 되는 고이원.
0: 제제 제.
1: 다 나쪽에 뒤 장지도 상향 유세지 되는다리도. 다 거속에 다 되게 조차 그런 거 하모. 대리마 부터다 땅 아주 고마 도마 니동 데지르들 좀 도르르를 고모 자니자 땅 땅 가시던 종요리 다 다단데는 도 야시대서 동서 가신 먹고요리
0: 때때 해봐다 먼저 했고
1: 다 단단진 다 마음 봐다 잡적 총라데 가다 자차디 더니 땅 아주 그 통공 때 몇 번 말이다
0: 통공이 나다 사자 긴적 공라 실린 놓인다 긴적 페이지 좀도 무슨 나다 때 조리 그냥 가요 거야
1: 제제 더니 양대 봐서데
0: 딘치
1: 존코는 요리. 다 짱스스 제대로 오치 존.
0: 오리 오리.
1: 단 존이 사자 강이 땡긴 통요 말때나.
0: 다티 그만 버고.
1: 다티 장벌 체지요.
0: 맞지.
1: 땡아는 자창아 쪽쪽 제대로 서로 송차요.
0: 오리.
1: 다 그런 나 샴통 칸테나 자마타. 근데면 공충충에 존데나 때네 심 하장 판바던지.
0: 제제제.
1: 다 산이라 촌라전 공통봉도면 때네 존나 서서로 존. 제레바데서 대가를 라덴디션은 노송 그 방콘돈데. 세나 무조지마도 때나면 다 막세게 편 받다나 요리선
0: 오래 요래 녀켄티나라 티티가 다 샴된 가스더라 저때 못다서 온초리
1: 지지
0: 오래지 바케와 존드나 메리
1: 어 근데 드니 니통 조지로 중국 견세 도인다서 장게라 중국 관상시 시회신 다 독 당소 받다나 요리 대게 촉조 다 뭐만데나 자사 통공파 요리 고도 조연 보조
0: 오래 오래
1: 대상 거다 후부장리
0: 오래
1: 다 다른데 조고나 다 대청가서 근데 좀 다 중국 관상시 시회 좀서 대다 정리 좀 때리.
0: 진짜 또 진짜서.
1: 대 원님 다 소자 화세나. 단 개다 친구요. 제발 개바 신데. 대단. 더니 진 총에 봐. 뭐 던쳐 창이 제거 덴디슈네 로치 좀 덴디슈. 대소 근 로송. 다 첩자 라자더나.
0: 오리 오리.
1: 당하는 등요리.
0: 오리.
1: 대소 산에 망조라. 캐핑치다. 산에 그 동제대 그런탕 공배 동지
0: 오제 오제 그 콘소다 긴처럼 그다 난산인데 기반 뭐지 되는 효과야 콘소다 저와치리아 된전을 그거 근데 그 저다 믹셀 그 편바존도 믹셀 그 귀바존도 지어
1: 다때 믹셀 그 귀바스나 맞추지만도 다 코소 참아 독 친구 봐 다 도송 체녀를 받더니
0: 오제
1: 가시네 다 총발이 총바데 테카르 라딘디슈나 다 망조클라니 테카르 뜨니 빠든 밖에 사람 요만 테카르 뜨니 빠
0: 레제제 밖에 오메리 오레제제
1: 다 망조클라 자라티 공 쳔보다나 콘 테카르 뜨나 총트리 니니 다 마조 그 디 통제데 자용 다 마케라티 망고 그 신을 고요
0: 챵자즈
1: 챵자그 니바요 쳔보요
0: 오레제제 제제 테이나 다 망조라 테카 케핀 요리
1: 다 조다 다 자차 자차마다 옌빈에 세고나 까모리테 파체르케 자차 쪽쪽 던지디다 자초케 펜바다나리
0: 다 테가 시에날다 몬솔라 테가 펜도토코
1: 제제
0: 오 제제
1: 다 나초 파율라다 되게 르네 슈셴보리다 도 양데데조 그 르네 데조 메시용데 다 되게 공벨라도나 되게 그런탕데 하고나 다 코조클라 자라테케 공첸보 코교 테니카시 마존 자착 총라칼 통 차디 마존 냐제나르노 첸보요 다 되는 니동 쥐고롱아 그 다다나 샴톤 칸다르 지제요니 다 니동 녀혀 짜니로 다 나다 나게 총로 세나 마 조지 마다

0: 다 다른 나초 그 동서 레콩케 마카시케 네 네티니 다 냠네존 다 보종케 또 총라 제시되 따라 로치 자별이
1: 어 예예
0: 다테 대간에서 세나 다 보종 세나 마초지만도 보코세나 마초지만도 또 총라 제시되 자요리
1: 제제제 데 독 총라 디나다 시탄 치서코타 딘진나리 로치나리다 랑종 그 종카 이민 디기거다 독 텐군자민 나초 대초리나 온 대가 편바치는 우시
0: 다대 편방 전부 요리다 나초 다 니식 명차 사고게 낭종세서 요다 다나 도지다 보게라 요통 면도 되는 생도
1: 요통 면도
0: 되는 생도 강데 야게라 장유 되는 생은 양대지 동요리 대초 때다 로 치시되다 종후 사자니마 로고요리 드니 대가 로치 통랄통 로친 대가 반송후 손다 되는 지안함 때다 니자 이제세네
1: 아이오스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버리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죄 말해. 빠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기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1: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베다 제진이 초와다. 니즈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모여다 千南家 达达尼新比林前天呢, 北中龙清宁清理空, 康杰龙清家西比兰一起比林前天时, 阿吉山准银, 切记, 对土的安全林前年班, 格斯熊。
3: 西比综艺,
4: 西比综艺。
2: 路中这部这么错，敌人个西北作用动作对错呢？等下，拉萨诺的路中个罗马，路中动作个这边，苏恰穷穷稀巴多。等下，拉萨村的路中，路人阿比罗马，各种地西个这边，苏恰西巴。等下，将在路中当边，通镇路人尼巴个罗马，总是恰一这边，亚西北作用算动作行。 后来，等下，拉萨诺的罗琼格罗马，罗总同桌子这边，苏恰穷穷西边，作业点团子行。然后呢，苏恰穷了，自信没了团心，时间将把苏恰把未必苏恰先赢，第二步苏恰呢，绿豆春江，赢得气味。 可以容易将女小月亲戚们那啦，女婿东亲戚小娃的送托爸妈些。然后呢，这个不接送学习别，暑假没那样，可啦暑假人当门家为七七订阅别，俺说明日接暑假匆匆的啦，送学堂接这些公益些。 路中主播这么错，对了，等下拉萨诺的路中个罗马，路中东桌子这边，苏恰穷穷西边，中央顶端没赢。想啦，等下拉萨村的路中，路人阿边，金扎竹巴，各种地西街这边，苏恰西边，中央顶端去赢。 人工没得草皮，你满意？没拿三把单子，一样样，草皮我呢，龙是不相当肥，没拿了，插东西肥，就能是完美多点。草皮呢，没龙给我单子先当我当，草皮长了，有了它是长了，我就偷偷对比，这张长给没拿完多。 伢子穷穷个，草原。

0: 미 따베키
1: 우쿠
2: 라카
0: 포모티 텐제 참심 친구 탈아
2: 탈아 뭐 뉴마사
0: 아 지뼈지니 포모민 저거 텐제 뉴무카네 이스이
2: 탈아 뭐만에 뉴마사카
0: 말해 이제
2: 뭐네 레사체
0: 아 지다 뼈디 되수하게
2: 탈아 맥규모 니세뚜디스 야등 아르제
0: 뼈 초만디니 이게 뭘 쓰기 중에 열베다 니
3: 가치다
4: 당제 샬라 주야 젠가 셰가 남라 샬로
2: 그바 송자 초제 마셰자 삐조조다 냠보 마라 조토 마손 제자 샤다빈다 냐다
0: 저 제가 가르치고 그래
2: 동산의 자고다
0: 알레 냐오나
2: 하고 도링 서기 멜로
0: 화开花落 花开花落 神的传说
2: 까매 코르조라 되나 다 뒤라 밥샤 샤르와
0: 샘림 난 더지 너부디 칭탈리 교회 교회
4: 따바오 깨뇨가 라지체 아르바오 중가 나라치 저규메 배산시알 총재낭라쇼고종가치
0: 바오 나도기 바오 도기제
2: 네 자꾸 쓰긴지 바오

0: 또 줘. 지단 냠도 줘. 저저 꼬치.
1: 아, 종아.
0: 저저랑 게 작제신 겁니다.
1: 종아, 종아나 쪽지샤.
0: 아, 야.
1: 후후후후 짝짝짝짝짝짝. 그거 삽살아 좁게 쉬마. 야, 야.
0: 알라. 나 쉬제 할 줄 알았다.
1: 걔랑 두둑 제가 어우야 그럼 말해.
0: 아, 진짜 그 좀 좀 가시 말해. 근데 돼. 차르 심심 챘나요.
1: 그래.
0: 차르 심심 챘항항.
1: 때문에 민원에라. 차르 심심 장장장사.
0: 장장장사 같이 그래.
1: 차르 심심 당나 장장장 맞도 제나나 과유 그래.
0: 다다다 힘 받아줘. 힘 받아줘. 강달 때문에 티나리야. 이핀다 허수환기 自动过去了.
1: 어제 수환 나랑나 가면 예봐. 잠깐 그게 왜
0: 이피 나는 내가 가보시 다유. 얘랑 장배 지동대야. 예, 괜찮다.
1: 어, 약주 허무티. 다다 내 조가 민연해. 아니, 도스 가보세나? 가봐요, 그래.
0: 얘랑 미치지 부비. 장게 진짜 맞았다.

0: 我能把错年前的别路阳进入火车敌人的设置着的年前挪着这些月别农村充满有差错年前年前大多逐步用完后年前的也准在当这个的孙啊他们当黑黑的清规给冲着大要摸
1: Bejong Longchen Nianchen Li Kongji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2: Bejong Longchen Nianchen Li Kongjie Kangke Longchen Ni Dada Bejong Sanju Nyamra Lechen Hyojian
3: Senke Lianjie Kongkamsan Tarae Ne Peda Dumbu Tsi Chuksom Tang Jeda Jibu Tsi Nyinga Riza Mungmari
4: 天里林前南区区南端左呢王军正义杰克塞巴尔乌康党委局书记军吧洪志祥党永门党委国党永永杰马来卡给马曼基接下部去期间平给阿爵三毛爷爷了将呢杰克姆回来了宋江刚来写的杰克姐杰克姆电家宋基萨地党国了中国北京有国党人民解解庆真错给主笔决断作为牵制错笔门体坚持写笔国
3: 研究也就我们推出居民联抗当作一家进错的作家那么高了干嘛这点解老家中期都落着当向日我将经济理论了带给那么高了陆将给阿里萨克的里头大爷那么高了上中期萨克卡给家用界王部宣金等就是文国起笔你没听居笔指着啰嗦写过那组笔为国所以下了林前节囊段写差能心说你的让教宗大文杰书记王杰真给
5: Nidhi rangchow jyong tawin jishu ji wan jay jengi, Lasar, Jakab sabil ngokang tawin jishu ji yunba, Hong chachang jibata yunba na wasi. Wan jay jengi rangchow jyong tawin tasi yong ki cab hyu ne, Hong chachang da jibara gab su hyu bata, Jakab sabil ngokang ki duyen rinpuy na bu jay lido la jabchun na wa tuk ji chi hyu na wasi. Kong ki lom te hijay pengi so hien na wi tang zhuyang ki njumi o chay wo, Rangchow jyong tawin jie bu jay lido ko la jachab ruchi hijay pengi na wi gab gu ka chi tang, Dürab sabi tangke pyochong zheju lakdara tuyanchwa tangzab sene, tenglai tangpajie, jikam. Tansam topchi jie jie, tuyanchi yer tamzai lumi sebi. Jitso chung yong hiemtai tenglai tang, pamjur pyuda kumpar tangwe namba lakba. Jikam khoyo la songchong nyudi topa. Tansam sakoram pajie nyowa. Jitso chung yong su, jajie kumpar jie namba zangbo xe tong yu. Chumri tetar topa ne, Lomte hije pengi song hien nangwe tang zhuyang ki njumi u chay nangwa tang. Jiayao mrai ka ge mamang che kaab chi imbe zhu nangwa. Debye jiakab sabal ngokang so, zhuyang ki ngoza kele che hiu chi jiab jo nangwa che ta kata tami. Duye ringgui nang, jiakab sabal ngokang ki jichang ruchi hije pengi kaab gu ka chi tang. Tang zhuyang ki thab ju gubre ka lakdar duyan cho tengzab se ne. Mang yi zhigu nzuk chay tang, laya yi ka chi lakdar, tuyelen pe je. Zhongsab daji so je ti nguze jabjur hiuchi se di. Buhuji pamjur ta je song pheji nro jo likji kachi po yu ji song pashi. Wanjie zhengi. Ndalo ne nga chungi ngosok lo yin patang. Namzhang kachi da laya ya kachi la kundai tengzab tangwa ta doi. Khobzhil yong je nguze xiaib yu guyunko maang dun chok yubi. Ti si yong ta ngoka war Nyamle tengzab yung juya kwaqab tewe mawa taa kate tewe chewa chuan yu. Jakab sabal ngokang ke ngar jen yen puji leidu la jabcho se te. Nyamle che dhigyan thuygo chan tu tongwa taa nyamle chapkao jachar taang ne. Pyojion yuren dinku taa pyoida kumpar yung juya kundi tong gu. Nguze jabchor seshyo chiru taang ne. Laya ye kachin lakdar taang. Lekcha taang chi chu din pyo tuyelan pyoje. Kaya chi maa yi dhikun zhukta iso jiti. Yikdu ngwe tongxiao qir tongwa tang. Yuebab da tuen ni tuenji nuxiao sama pawa se di. Buhuji tuenkong lakcha di pamjur lakcha tang pajie che lakcha njuwa se gu. Mangcu deza duudu tang ni nguzi tuenze puksam soos tongwa tang. Ngwe tonglam sapa xiang di uodronga rachitumre di ni tongju tang. 중섭 쇼 요네 다지 용주 군대 동화 로치 튠비 로마 레요다 레두 톱주 군대 동화 소지티 무지 잡죠 세쇼치 동구 부여저 레두 약보 좀네 릭톱 티네 잡죠 세티 무지 시디 바 대비 마와 부도 레카세 퍼가 아니 부우징 무자 뿌다 공포를 용주 구쇼사 바지 구바 제제 토레 나마다 부우제 총년 고요 레이스 땅네 샤비용 게린 세티 부도 켈레 페제 동중 고요 정부시 정주 마지 니피 니제르 용사지 연시 송바시 혼자 장게 라조조 다위데 세용케 자캅사플은 거칸 페제 동주 잡주 나와라 투제 체슈바 마지 부도 레고 녀처다 사퍼세 처로 모두 나와시 콩게 자캅사플은 거칸 게 시주랑 예제 거칸 게 게니 칸레 동네 된 영화 등 등의 만족게 르차다 소드 무지 샤비 네바토 부지 등을 이제 처음에 등치 이제 못 받던 저도 이제 효자대 야캅지 탑주 같이 락더당 치주다 르차 님비 되는 페지 망소 르주 소 차콜라 메네 소용다 바람 뭐위 무지 샤비 잡대 제초랑 로 드랍지 이제 표조 사번 속대 사주 람대 사주 예 희송버리 라조 조지 오체 까마치티 당
4: 吴秀昌领的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拍 世界书记习近平和在我节目讲话的人物秋当了松雄西比眼车人就要协同港军三体协康体位亚巴永远协有八十下了帝国节三就行说罗志祥是我将前段就为离一军队空队党委我们切下太太个如我的大大强我将余律金比人物人就有八十 上兄就南里大街强国新旧康哥托身组成期末晚为新期罗志党向日修霸党担心所定里先问他们上行平送措施动员接送八十年多年张阿吕大瓦吉巴的世界书记习近平给中央国策出兵内车的上兄就问你的龙主就可为电车修国修正太阳就用用节目的卡个忙做错了 谢康七本组群协求切入当年天用党我可解决东西说了公爹当年咱们杨子党一起以秋北的松雄也不习贵比俺也农业谢谢书记俺就落了电波人年罗杰南在多电比北京组群协比公爹电都行有八十对了俺且公多上兄就谢康可有带一千人电年期张回方

0: 아다 남기토야 야조보야 메레크히비야 테리보야 메레로조데야 타코나보나비프람시야
1: 고호나 셈바티네 룽키 삼파튼돌라 파피 릉로 메레 샤완 분조키 리치 뚝바티리 리치 듬바티 지미레치 나만타이 센주리 테인디 릉로 리치 휴처
2: 린친조슈와 히르난자 존재단 전수 나와처럼 지슈 친구기 채움받자 다양

0: 담도 델리 히비카슬라 샤와 델제 제츠리야나 아 자동도 간다지레 있어요. 어 슬퍼 많이 봐. 담보 될 봐. 다 디카슬라 담보 센더 그 델 센더 세니 코니데 야 아 다들 이해 좀 매발해. 어 디미디슬은 데니시 담도 델 담아게 담게 진주 마인들 아니 나다 나마라라 더세니 네 다기지 더 체게 해 줘 봐. 아니 마이 기슬라 다기지 더 줘 비게 다 체가 그 배질라 뒤섬도 따독시다. 뒤섬도 따독시다. 다 따도 얘기요래. 따도 때 아니 니가 좀 많이 봐. 뒤섬도. 안디 마오 따따. 처마나 지르세니. 아니 따도 얘기요 봐. 뒤들 따도 얘기 뒤때 아니 따따와 좀 야나 니 바코나 좀. 야나 마오 봐 좀 마도 니 바다 따따와 가슬라 따도 마지 봐. 텐데 많이 봐. 오 뒤섬들 따도 씨 봐. 어 뒤들 가사기 있으면 있으면 지유 마인들 아니 다기 지 대진 뒤섬에 따도 씨 있다. 나 내 소때 나다 남아라라 대히 비가슬라 아니 진주 마그지슬 어 다기지 더 라딩 치 다기지 더 제빅 어 답이지 무슨 로보디에리 다 대인찬라 나다 남아 라라토 히비가서 라이지슬 어 진주 라이지슬 다기지 더 제빅 베지라 베르나 나이니발라 콘서트 간좀 시다 콘서트 간좀 시 다 콘서트 간좀 시 세용디라 어 간좀 시 소마데 가가초초 있는 년도 좀 좀바 년도 좀 좀빅 이때 그날에서나 콤바사바가 나오는 거야. 콘서트 해야 돼. 콤바사바가 드미려와. 근데 콤바사바가 나온다는 참아서 간소시 바래서 이런 데 간소시 비기시야. 이때 콘서트 인바 땡겨 봐야자. 나이니 바래. 난 네가서라 콘서트에서 가스 가사라게 살게 진주 라인들 나다 남아 라라 더서 라기 짓을 다이지 되자 봤는데. 근데 진주 라이 짓을 다이지 되자 비가 나이 아 근데 여박이 빼질라. 데파르트 효근이다. 데파르트 효근이스. 다파르게 빠르러와. 효그샤 강시바르잖아 효그 마무니 바리스 효그 마무니 비그 귀바 가레스나 데퍼 비체드레스 어 데프티 파르 비체드레스 데퍼나 효그 그러와 어 데인들 데퍼스 안데 효그니 비그 귀셰스 어 데인들 따파르게 빠게 진주자인들 나다 남아 라라 드세니 디지슬 타기지 드자바레 아니 라이지슬 드제비그 나이 귀바 아 데 나이 듬바그 비지 라 마그르트 마무 망다 마그르트 마무 망 세용 비가스 라 마마 망보 요바리스 마마 망보 때 가나 요바리스 마그르나도 요바리스 마마가 거르나도 요바리스 디들 마마데 떼지 치다 마그르데 떼지 여리 어 디들 다기지 떼기 떼기 치다 아 드니 아 떼지 여데니데 아니 만디 나버 예고요 디들 나인데 마 니여리 어 디네 사가다 가르 예가기 진주 자인데 아니 라이지들 다기지 떼디 에자바리 드니 라이지들 떼제비기 떼니기 빼지라 쟁어트 신다 아 뽀온다보 진나 코 쟁니 아 같은 진나 아니 빠데 마 마셔니 쟁얼얼도 손봐 빠 제셔도 손봐 들라 쟁얼도 신다 나르긴가 그 진주 자인들 다히데 어자바데리 아니 쟁얼도 쉬히비가 쉰데 샤와레데 이제 쉰데 가는 모르 쳔바레잖아 쟁얼도 쳔봐 디까슬라 쟁얼스 난데리 나르스 난데리 쉰스 난데스니 고 야와 다디드가지 메바레 디인들 데니리 데네 라이지들 다히지 되제비 그 체각 빼지라 니셔도 총나 신다 니셔도 총나 신다 콘트롤한 신발이스 총한 신발이 그 뒤세드 나래스 니셔트스 니마 샤비가스레스 디니 니셔르스한테 총한 신비 그 뒤세드 땡겨로와 아니 샤르기 샤르기 진주 라인들 라이지스를 다시 뒤져버리 니셔트 총한 신다 와야 다 더처리세디로 나다 나마 라라 더스야 그더니 아더니 라이지스를 다시 뒤져버리 와야 근데 인디로 아더니 다 드린 뒤세지 잼비 아니 아, 로직 니지 참된다 나니 야지. 데인데다 드링크 가서 혼데 니도 놓나. 자위 차니 아, 다 제왕거 사서 가봐. 장타도 나다 남아라라 더히 비가서라다. 아, 니 아, 장타기 지질 때 아, 더당당 진중아 다 남아라. 어디서기 지실 아니 라딩이 치 되잖아. 아, 니 나이니 여든바. 데니 차게 아, 소소게 비지 간내다 진중. 어다 대소고 거는 안서 도디지게 받는 지리 도디지게 받는 지리 대인들다 아 드링크 어 드니 혼딩크 나데데 간단한 차이가지 정말 다시들레
1: 린친디 중지다 히히 다니 장소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레 세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둘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대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차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
2: 오제제제 롱진 카파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는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tereng ka to ne chu chu che ye tang ka ma sun chu tu re yong ka xin kan chu chu che zhou tu kan ge le ji lian zhen chu chu che zhou tang ka ma sun chu tu ling zhong gun li chu chu ju dun tu du sar san ju ra chu chu ju dun tang ka ma ni tu bue ji le tu chu chu ju dun tang ka ma ju tu zan re lu ge zhe tang chu chu ju dun tang ka ma sun chu tu de tong lam dun chuzhu juji tu du sar san ju ra chuzhu juji tang kama ngi tu pe ji lu tu chuzhu juji tang kama ju tu chen le ga zhi ru chuzhu juji tang kama sun ju tu nga dong ngi ju bi xia lam chuzhu ji ge tu xi bi lang ye chuzhu ji ge tang kama sun ju tu se ji zhu ra chuzhu ni xia tang kama sun ju tu pe jiong san ju nian ra chuzhu ni ge za ji tu de ren ge du ni chuzhu ni ge zaji dang gama sun ju tu ling zhong chuzhu ni ge zani tu kan ge lam ji lian zhen chuzhu ni ge zani dang gama sun ju tu re yong ge xin kan chuzhu ni ge zaji tu nian gong ge lian zhen jiu zhi bie sabxi xiu jie ri za mi mer jie chuzhu jie jie ni jiu ji ba ra cha qin xiu jiu niam zui du zui yi
1: xiam la jiong nam xi le ku ni dong wei nam xi gong da xiu jiu yi Māngu bī chūtū nīk zāgī nū tīrīn cīmū, nīnchī, nāchū, lōkā, lāsā, jī cī lōchū dāng xiāchū jīlā chāpa chūngu bīchū. Sācā kāsī lā chāpa nīrīngu nī chāpa chīngu bīchū. Tīmī sācā lā chīmba māngu nī rīmchī nāmu chū. Sācā kāsī lā kātū rāng jīnchī chāpa tātū āng rū chāng bīchū. Sūnī nīmū, nāchū, jī cī, 宁车当拉萨吉拉恰巴琼王入强北局萨加卡西拉恰巴琼北局提米萨加拉芝麻芒日尼人心拉姆局萨加卡西拉卡托尔上行吉恰巴塔托昂入强北局下面了中庸集中的做卡格南平的区军拉萨拉入强北尼人心恰巴塔托北局决策昂章区尼尼决策昂章尼真尼巴日 三周最终了恰巴琼北局决策昂章区街里决策昂章你去白日哪去了恰巴琼北局决策昂章对你决策昂章去周白日这一去了恰巴塔通北局决策昂章去送你决策昂章你再送白日你东去了恰巴琼北里人心那么久决策昂章区里你决策昂章你再你白日 생기 담벨라 침바몽 고주 최채앙장 뒤니 최채앙장 니쟁이 바르 카루출라 침바몽 고주 최채앙장 뒤니니 최채앙장 니쟁이 바르 게절라 챵바타톤 베니 젠지 나무주 최채앙장 조니 최채앙장 주지 바르 보심라 챵바타톤 베니 젠지 침바몽 고주 최채앙장 고니 최채앙장 니슈 바르 신자라 차바타톤 베니 젠신 차바촌 베주 최채앙장 조니 최채앙장 주조 바르 암도라 차바촌 베주 최채앙장 아니 최채앙장 주지 바르 담종라 차바촌 베주 최채앙장 지미 최채앙장 주지 바르 소종라 차바촌 베주 최채앙장 고니 최채앙장 니자제 바르 하즈라 차바촌 베주 최채앙장 뒤니 최채앙장 주지 바르 딘치라 조창베니 젠신 차바타톤 베주 최채앙장 추니 최채앙장 니자송 바르 로종라 침바몽 고주 최채앙장 추니 최채앙장 니자조 바르 망카라 침바몽 고주 최채앙장 지니 최채앙장 니자니 바르 조곤라 침바몽 고니 젠신 차바타톤 베주 최채앙장 추니 최채앙장 니자제 바르 자유라 차바타톤 비주 최채앙장 추영아니 최채앙장 니자조 바르 보라 차바타톤 비주 최채앙장 추영아니 최채앙장 니자조 바르
2: 天地就那么些流过的东西，那么些我们的水才松。

0: 你原始为若阳。
1: Sengena batso kengam zang tada sin ji ban da na pejo long tin tin ni kan kan ke long de che nyu jun su de yong shi bilin chin de ye nga nan nyin twen ba chung da yin de rain ke nyu jun su de yong shi bilin che na long ti dui ge jian nam jun de ge zo mi tu ji shi bi mian jia de dong ji yin bi sin nong ye ba xie
2: ni ba sa cho na chen de cha ji de wu ge ba sa che de che
3: 其实没得，等他叫人爬雪都站着嘞。老等日子了，他得来看看你东西。空事，小雨。嗯，小雨走了。林巴桑，这个俺给来干些，买来那罗马的。
2: 김바상, 저 구치 피도 안 켜래.
3: 담파다는 가사리. 니아디나 가로 샘초사리니까.
2: 폰도 나리리마.
3: 준비, 단 요거 말해, 조쇼.
2: 난 욕지, 이 저런 니에 토래용.
3: 니나 쇼엔을 용조에 말해, 쳇배래.
2: 대닝이 구치 치트인 용나, 니에 마쇼. 디네이소.
4: 空没见到就难去做哩，你是直接想用没把弄起来，空个估计没动啊，没菜。
5: 热怎么搞这么多个东西？家里种个出去是。空个白银东子送你，让我送去做的。特别家里正常有别单上的白银东子退不来，一年退退，老刘啦破起脑子就别，没被空天天提钱不来。
4: 白银同志，
3: 我当然着急。巴桑，交给这些馒头，我也没有。朋友哥，时间完了，莫扎克哪有？莫扎是在这有，我给个莫扎也许的这有，这个可没接近。
2: 就答应过，从哪给他加去啊？
4: 有呀，啊，加去，啊，
2: 四十几个，肯定过。
3: 哥，哥的。 준비 가능해.
2: 네 바상 나 나오.
3: 준비

0: 야, 협우 체리리.
1: 바제 도와티지 몬다는 이사리.
0: 다 그래 도와티던 여휴린 거리.
1: 제제제 협우 딱 뭐 말이.
0: 당한 도와지선 이제 나지면 영달이니까 다 된서 다 지도 가나야 나가 도와팀이 이제 쓰여야겠다. 네가 다 도와 지도니 여휴를 거.
1: 제제 협우 뭐 말이니. 도와드 파 갈래 갈래 뉴스 파티한테 정말 받게 듣고 살.
0: 대리 뭐 말이.
2: 야 조부, 당연히 그 말은 살로 조수리 소리. 아들에게 그 태당 보통을 제대로 삼아시 못이 산조래.
3: 제대로. 다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삼아시 못마 산조. 근데디 키사 안 뭐고.
4: 버지 산조 버지.
2: 제 버지 산조.
3: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5: 오.
3: 알아래 제도 그기도.
5: 여여 아고. 아고 저기 돼 아.
3: 야야야.
5: 야 아고 제도.
3: 야야. 야 그친 이거야 저 뒤졌지.
2: 야 저희.
4: 저희 저희.
3: 세향 음악계.
5: 요요 세향.
3: 소지계자.
5: 요.
3: 주마계지.
5: 주마계.
3: 대 모로지 세계. 야 그친 이거 뒤도.
2: 보면 대 루샤자 좋지.
5: 요요.
4: 대로구나 라피도 소향이 저기서 제.
3: 오 진짜 힘벌었고. 저거 가자. 대자.
5: 요.
3: 다 제대로 도움 안 되네. 다 자 쪽자 제단계.
5: 요요 그게 제단계.
3: 네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 있고.
5: 요요. 만약 아까 저기 선로즈가.
2: 저기 무슨 선로즈?
5: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봐줄래? 출라이드 말해.
3: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맞대는로 다사 야리. 리랭이스 정도 쳐쳐.
2: 그때 맞음에 보모 조지 될 라터만 거. 나기 뭐서 그래지 삼아 뭐 보는 요 산톨마.
4: 제제 졸라 졸라 있어요.
3: 졸라 저 쳐를 거. 다 땡어 저 로초 길팅 도모 돈을 드리. 드린 거 제가 지시해 그러고.
2: 랭어 말에 조 조지 레주링에 기타 마론이 이름 보리 드레. 로초 길테 담보레 거야.
4: 제제.
2: 레테테 삼아한테 사투 조 제사. 대산다 올림 때 삼아 돈을 드 졸라 녀 가로 졸라 말에.
4: 제제제 딱 거기 조지 드레. 사츠 좀 보더 렌드라. 또 졸라야 키.